살 그로키리키리로 도마탈까 봐. 앵가리 도마탈크라 아 에파카타타야 나마타 이아테라 이아테라 아 궁아마츠와테나 에파카타타나 키아 히리아마이아라타 타마리키키테크라 아 궁아마츠와 에파카타타야나 키아 호코 브라오미테 파타 에이팡아이아라타 타마리키 아 와이호키 궁아 아 타마리키아노테라 에파카타타나 키아노호 아 기타 알아치까

0: 안해봐.
1: 기본이.
0: 기본이.
2: 와히는 마 빙하 포.
0: 베라 야랑아 코르나 파라 워라누이 아니 바이 모토 그다운에 치아버리루와 가키야 해다운에 케잉에 가키야 해다운에 다다우나가 가키야 해로이 그리 워라 에라기야 노라 함야포가 죽이마타웨나 치리치여버리루와 노가 치리치마버리루와 Nongara tuwarangaranga! Nongara pigo pigo ata wakainga! Kou! Kotarima! Kore!

마마나우가 쫑라 히지 엄마 있다 따이라 아비지 쫑라가 르기 아킹과 대구라 이비 어머니 쫑께 대머니 또 히구라 로고 파카타 에떡어 도루와 모이야후 로고 포포야 나티하 호텐 나이 보야 따땅이 메헤 파카 우로하 로하 루와 카팡라 에카웨 나이 테쿠라 테 아로하 기어타 타우쿠라 땅이히야 헤타 키리나 마카우 킹아 타마리키 가리로 아이츠와에 코테야로 하우마라가 타히야 쫑라히리 갓

그러려 그래, 기대 맞추어 있다라니 너나나 인가하며 아깝다 더이어 풀어 꽝아마 따라라 헤어다 맞추 기다루와 희나누 있다뽀 더떡고 기다라니 고포 우주까와 하이라 마루와 마따 할와야 마따 하이래 하이래 하이라 주라 여지 있기 나야 없다 와히기 나아파래 아리키 어때 맞추 가이따쿠 아리키 때랑이 마해 없다 해외 주기 나다 주아이와 겨포카따 웃기지 않게 마이따 와따 주아 기타 우하라 기타 마리로 마음만아 기타 마테루 나라와 기능아 기아쿠에 가이따쿠 아리 가후리 기다리 우와 와이카토 가이타 쿠아리 기누이 쿠이닝아 와이 호노이테포 코테타오마 테코타 히타마 에포카 헤리 헤리 타치아 나이아 타우에 토 파파 가이타 쿠아리 기 파이마리 헤이마 포츠 기 오타마 파호레 타우랑아 모아나 타우랑아 타마타 그러나 뭐 이러긴 아이비였다 맞추 언나 이러고 다까이었다 맞고 어떠이누이 에떠나이 또래 오라히 갱아까이 포카하이레 나까이 마히 나까이 피리피 내 이러땡아까이 포카이치 개야쿠호 포카타이 나부하우와타 아하카 갸카하 갸마야 쭈쿠 겨울타이 하이 포카 무츠마 코레로 모쿠 포케케마 하레 쿠테 포치오 테 노에마 하이 파이마 모쿠 모타쿠레아마 호로미아 힌나 힌나 파카루루 타우와 테네이 카와나타마 헤타우와 파츠치카마 헤타우와 파츠와 이루와 He tau wāe tūra ki nā i te mana Māori mo tūhake. Huri nō i tō tātou whare, tēnā koutou, tēnā koutou, tēnā tātou kato. Tangi atu!